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Hello everyone.
0: 오늘은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읽겠습니다.
1: We'll read from Mark chapter 10 verse 32.
0: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 제자들을 앞서서서 가시는데 저희가 놀라고 쫓는 자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열두 제자 데리시고 자기의 당할 일을 일러 가라사대.
1: And they were in the way going up to Jerusalem, and Jesus went before them, and they were amazed, and as they followed, they were afraid. And he took again the 12 and began to tell them what things should happen unto him.
0: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넘기며 저희가 주기를 결하노 이방인에게 넘겨주겠고.
1: Saying, Behold, we go up to Jerusalem, and the Son of Man shall be delivered unto the chief priests and unto the scribes, and they shall condemn him to death and shall deliver him to the Gentiles.
0: 그들은 능력함 침배 틈에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1: And they shall mock him and shall scourge him and shall spit upon him and shall kill him, and the third day he shall rise again.
0: 우리가 선교사들 양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1: We are training to make missionaries.
0: 76년도부터 시작해서
1: We began this in 76.
0: 지금까지 뭐 수백 명이 저희들 선교 학교에 배출했습니다.
1: And until now, hundreds of people have come out from our missionary school program.
0: 전 세계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고
1: And they are missionaries all around the world.
0: 저희들이 세계 가장 큰 선교회가 되었습니다.
1: And we have become the largest mission in the world.
0: 선교학교 학생들이 와서 교육을 받으면서
1: As the missionary school students come and be trained
0: 우리가 바라는 예수님의 마음의 세계를 가르치는 거예요.
1: And what we hope for is that they will have the world of the heart of Jesus.
0: 그냥 대부분 이제 사람들 자기가 예수님 믿긴 해도 자기 방법의 삶이 있어서
1: But most people even though they believe in Jesus they have their own way of living.
0: 거기서 벗어나지만 여전히 자기 방법으로 사는 학생들이 있고
1: And there are students who are unable to break free from that and they just live on their own ways.
0: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1: And there are those who believe live with the faith to believe in God.
0: 그게 이제 다른 것이죠.
1: And that is the difference.
0: 저는 그때 제가 선교학교에서 1970 이제 그 6년도 아 1962년도
1: In 1962
0: 1962년도에 제가 이제 선교학교를 들어가게 됐는데
1: I entered the missionary school in 1962
0: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1: And I was so thankful before God.
0: 저희들이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는 삶을 배웠습니다.
1: And we too learned the life of by living by faith relying only on God.
0: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1: We pray to God.
0: 기도도 하는 물질을 잘 안 주시죠.
1: But we pray, but God doesn't give us the money. It seems.
0: 굶기도 하고.
1: We would go hungry.
0: 어렵기도 했습니다.
1: And it was difficult.
0: 근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그 일들 너무 너무 놀라웠습니다.
1: But the things that God was doing for me was so amazing.
0: 처음에 우리가 기도하면은.
1: At first, when we would pray.
0: 들어주겠나?
1: Will He hear us?
0: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1: And I thought that many times.
0: 근데 이제 하나님 믿고 기도해서 하나님 꼭 음식을 주시고 물질을 그걸 경험했어요.
1: And whenever we would pray to God, always He would give us food and provide for us. We experienced that.
0: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날 그게 너무 놀라웠어요.
1: It was so amazing. I got to live looking to that Almighty God.
0: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사는 방, 내 인간, 내가 돈이 있어야 이렇게 살아야 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1: Until now, what I had thought was, I need money, I need this and that to live my life.
0: 모든 일에 돈이 연관이 되기 때문에.
1: Because everything is connected with money.
0: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1: Without money, I couldn't do anything.
0: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하면
1: But now when we do the work that God is pleased of
0: 돈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1: I got to know the fact that it's not money but God doing
0: 그때마다
1: it.
0: 그때마다 하나님 놀라운 방법으로
1: And each time God using his amazing ways
0: 돈도 주시고
1: He provided money to us, opened doors for us.
0: 이라니 너무 감사했어요.
1: And I was so thankful that that's how he worked.
0: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한국이란 나라가
1: And the country called Korea
0: 전 1988년도 한국에 그 올림픽을 했습니다.
1: In 1988, they had the Olympics in Korea.
0: 한국 올림픽 모토 하면 세계는 서울로
1: And the motto of the Olympics was the world to Seoul.
0: 서울은 세계로.
1: And Seoul to the world.
0: 그 모토로 올림픽을 했습니다.
1: We had the Olympics with that as the motto.
0: 1988년 한국 올림픽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1: And the 1988 Olympics in Korea was very successful.
0: 세계는 서울에 모여서 올림픽을 했어요.
1: And so the world gathered at Seoul and had the Olympics.
0: 서울은 세계로가 안 되는 거예요.
1: But we were unable to do Seoul to the world.
0: 왜냐하면
1: Because
0: 그 당시 한국 정부는 굉장히 가난했어요.
1: Back then the Korean government was very

0: very poor.
1: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도 패스포드를 만들어 주지 않았어.
0: So they would not issue passports to anyone.
1: 패스포드를 만들 해외 나가든지 달러를 소모한다고.
0: They were worried that if you have a passport, you will go out abroad and use all the dollars there.
1: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외국 가기 위해서 패스포드를 가지면 굉장한 신분입니다.
0: And so you are a very high status in Korea if you had a passport to go abroad.
1: 외교관들이나
0: only diplomats.
1: 장관 특별한 패스포트 만들지 않죠.
0: Only ministers or only special occasions they got passports.
1: 1988년도 지나고
0: But after 1988
1: 89년 3월 달에
0: In March of 1989
1: 아침 신문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0: I saw the newspaper in the morning. I was shocked.
1: 신문에 대통령이 담화문을 발표하기를
0: The president made an announcement in the newspaper saying
1: 45세 이상 된 사람에게 패스포트를 준다니까.
0: That people over the age of 45 would be issued passports.
1: 그때 제가 막 45세 막 넘었어요.
0: At that time I had just turned 45.
1: 그래서 제가 가서 패스포트를 만들
0: So I went and got my passport.
1: 제 아내가 만들어서
0: My wife and I we got passports.
1: 미국 대사관에 갔습니다.
0: And we went to the US embassy.
1: 미국 여행하고 싶다.
0: And said we want to travel to America.
1: 영사 우리 부부냐고.
0: The consular asked her, are you guys married? I said yes, we are.
1: 두 분 다 같이 갈 거냐?
0: Are you guys going to go together?
1: 그럴 거라고.
0: We said yes.
1: 그러니까 정말 잘 다녀오라고.
0: And he said, "Oh, have a nice trip."
1: 비자를 주었어.
0: And he gave us the visas.
1: 그래서 제가 LA에 가서
0: So I went to LA
1: 3월 달에
0: in March
1: 한인들 모인 곳한테 집회를 했습니다.
0: And had a conference amongst Koreans in LA.
1: 가을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가서 집회를 했어요.
0: And in the fall, I went to Frankfurt, Germany and had a conference there.
1: 프랑크푸르트에도 한인들이 많았는데
0: And back then in Frankfurt, there was a lot of Koreans.
1: 한인 중심으로 집회를 했어요.
0: And we held conferences for the Korean people there.
1: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해부터
0: And then the year after that,
1: 우리가 선교사를 해외로 보내기 시작해요.
0: We began to send missionaries abroad.
1: 저는 선교사를 보냈는데 뭐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0: And I didn't know anything even though we were sending missionaries abroad.
1: 그냥 가라고.
0: We just told them to go.
1: 근데 정말 아무 준비 안 됐는데
0: And truly nothing was prepared.
1: 하나님이 도우셔.
0: But God would help us.
1: 코스타리카에 간 선교사였어요.
0: The missionary that went to Costa Rica.
1: 코스타리카 아무것도 뭐 말도 에스파니어도
0: He didn't know anything. No Spanish. He didn't know anything.
1: 코스타리카에 도착을 했어요.
0: But he arrived at Costa Rica.
1: 그래서 이제 그 짐을 이제 가져왔는데
0: And he had his luggage
1: 이제 그 에스파니올로 이게 뭐냐고 물었는데
0: And they asked him in Spanish, what is this?
1: 말은 뭐냐 그냥 웃고 있었는데
0: He doesn't understand what they're saying, so he just stood there smiling.
1: 생활은 두 시간 동안 기다리다가
0: The customs officers waited for 2 hours
1: 가라고 했어
0: And they told him you can go.
1: 코스타리카 한 사람도 안 사람
0: And he didn't know anybody in Costa Rica.
1: 그래서 막 문을 나서는데
0: And then he was coming out the door.
1: 저녁이 이제 어두워졌고
0: And it turned dark at night.
1: 저쪽 어떤 여자 한번 뛰어오면 혹시 조성주 선교사님이세요?
0: But then from the other side, a woman came running saying, Are you missionary 조성주?
1: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0: She was calling his name.
1: 아, 그렇다고.
0: Oh, yes, I am.
1: 아, 어찌 이러냐고.
0: Oh, how do you know me?
1: 한국에 자기 친구가 있는데
0: She has a friend in Korea.
1: 자기한테 전화를 했다는
0: 거예요. The friend called her saying
1: 그 우리 교회에 코스타리카에 선교를 가는 선교사가 있는데
0: And said, our church missionary is going as a missionary to Costa Rica.
1: 말도 못하고
0: He doesn't know the language.
1: 아무도 없는데
0: He knows nobody there.
1: 당연히 좀 도와주면 좋겠다고
0: Please help him out, would you?
1: 그래서 그분들이 연결된 코스타리카에 들어갈 수 있어요.
0: And that's how they got connected and that's how they entered Costa Rica.
1: 에스파니올 언어를 배우는데
0: And he was learning the language Spanish.
1: 복음을 전하고 싶어.
0: And he wanted to preach the gospel.
1: 오늘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0: Today I'm going to preach the gospel.
1: 가 전하라고.
0: And he would make up his mind.
1: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0: And he would preach it.
1: 이 사람 에스파니올을 잘 못 하니까
0: But he's not good at Spanish.
1: 이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0: It didn't make any sense.
1: 그러면서
0: People would listen.
1: 이거 무슨 이야기야?
0: What's he trying to say?
1: 이야기 끝.
0: It must mean this.
1: 그러면서 그들이 복음을 들었다.
0: And like that, that's how the people heard the gospel.
1: 근데 이제 코스타리카를 위해 그 주변 나라에 선교사 보내고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는 길이 돼.
0: And then it became the opportunity to send other missionaries to that area of Costa Rica to preach the gospel strong.
1: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0: When we rely on God,
1: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0: we cannot see God with our eyes.
1: 살아 계시는데
0: He is alive.
1: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0: As I have lived until now,
1: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 있고 문제가 있었지만
0: There has been various problems and hardships.
1: 내가 감당할 만한 게 하나도 없어.
0: And there was not one thing I could handle.
1: 하나님 항상 저를 도우시고 역사하는 걸 보았어요.
0: But I saw God was always helping me and working.
1: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0: So we could only believe in that God.
1: 브라질 선교하는 선교사가

0: There was a missionary who was doing mission work in Brazil.
1: 대한항공이 이제 그 서울에서 LA를 거쳐 상파울로까지 가는 비행기였어요.
0: And the Korean Air flight, it goes from Seoul to LA and then to São Paulo.
1: 거기는 대부분 한국 교포들이 많이 타는 비행기인데.
0: And many Korean immigrants ride on that plane.
1: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0: So I told that missionary.
1: 상파울로 어떻게 하죠?
0: What should I do when you go to São Paulo?
1: 그 비행기가 그 굉장히 먼 시간 동안 그 비행기 안에 전도를 해라.
0: I told them it's a long flight there, so preach the gospel while you're on the plane.
1: 그래서 그분들 구원 받거든.
0: And if they get saved,
1: 도와달라고 해라.
0: Ask them for help.
1: 브라질 말 한 마디도 못 하는데.
0: He doesn't speak the language there at all.
1: 그쪽 선교사들이 그래요.
0: And that's how it is with most missionaries.
1: 당신도 선교회가 있느냐고.
0: The other missionaries ask, "Do you guys have a mission you belong to?"
1: 있다고.
0: Yes, we do.
1: 선교 이름이 뭐냐고.
0: What's the name of your mission?
1: Good news mission.
0: It's the good news mission.
1: 아, 그 이래 가지고 보내느냐고.
0: How can they send you out like this?
1: 너무 너무하다고.
0: This is so horrible.
1: 근데 저는 정말 그 아무 준비 없이 보냈지만.
0: And even though we sent them out without anything prepared.
1: 다음에 연락이 와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도왔습니다.
0: And then we would get calls saying how God helped them. This is how God protected us.
1: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했고.
0: And this is how we preached the gospel.
1: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0: And this is how we got saved.
1: 어떻게 땅을 샀고.
0: And this is how we bought land.
1: 어떻게 예배당을 지었고.
0: And this is how we built a church.
1: 선생님, 어느 선교회보다 가장 힘 있게 일을 하셨어요.
0: And more than any other mission in the whole world, we were able to work so strong.
1: 실제로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0: Actually, we cannot see God with our eyes.
1: 살아 계십니다.
0: But he is alive.
1: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간적인 걸 바라보지 아니하고
0: So when we do not look to the humanly things
1: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사람
0: But the people who look and rely only on God
1: 그때 하나님은 정말 우리 생애를 은혜로 도우시고
0: Right then God truly helps your life with grace.
1: 저 처음에 교회를 시작했을 때
0: When I was first starting the church
1: 선교학교를 시작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0: When I started the missionary school it was very difficult.
1: 하나님이 기도하고
0: But I prayed to God
1: 굶을 때도 있고
0: And at times I would go hungry.
1: 그렇지만
0: That's how it was. But
1: 하나님 정확하게 우리 안에 살아서 일을 하셨어요.
0: But precisely God was alive and working inside of us.
1: 그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0: When I think about it, how thankful I am, I cannot say it all in words.
1: 이제 세계 가장 큰 선교회를 갖게 돼.
0: Now we got to have the largest mission in the world.
1: 가장 힘 있게 선교를 하고.
0: And we're most strongly doing mission work.
1: 근데 그 이제 사역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0: And so people who minister and preach the gospel.
1: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0: When they don't have the faith to believe in God.
1: 아무것도 할 수 없는.
0: They become unable. To do anything.
1: 그 처음에 우리가 신앙 훈련을 받을 때
0: So in the missionary school, when you learn about faith and get trained,
1: 삶의 방법을 바꾸는 거예요.
0: We change our method of life.
1: 네, 인간적인 방법 수단으로 지금 살아왔는데.
0: Until now, we use humanistic methods and tactics.
1: 하나님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것은.
0: But God loves us the most.
1: 내가 내 방법을 버리고.
0: When I throw away my own ways.
1: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는.
0: And running forward in God's ways.
1: 그러면 그때부터 천 가지 만 가지 하나님 저를 돕는.
0: Then from then on, I saw God helping me in tens of thousands of ways.
1: 지난 60년 동안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0: as I preached the gospel last 60 years,
1: 정말 어려운 일 많고 힘든 일 많았습니다.
0: There were lots of hardships and many difficulties.
1: 그러나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0: but what I can say is,
1: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못 본 채 하지 않았습니다.
0: Not once did the Lord ever ignore me.
1: 어려움을 다 도와주셨고,
0: He helped me with all the difficulties.
1: 굶을 때도 있고,
0: at times I would go hungry.
1: 없지 않았지만,
0: and yes, there were times of hunger, but
1: 하나님 저를 도우신 그 부분이 너무 너무 놀라웠어요.
0: How God helped me, that was so amazing.
1: 지금은 제가 책 수입도 많고, 그래서 제 물질 별로 부족함 없이 살고 있습니다만.
0: Now I have good income from books, and I'm financially okay. Now I live comfortably.
1: 새로운 도시에 교회 시작되고,
0: But when we open new churches in new cities,
1: 보내고,
0: send out missionaries,
1: 선교 센터를 짓고,
0: and build mission centers.
1: 그다음에 그 우리 선교사들이 신학교를 시작하고,
0: and our missionaries begin the theology schools there.
1: 근데 정말 전 세계 선교 다 우리를 주목하고 있는 놀라운 일들을 보내.
0: And truly, the missionaries are receiving the attentions of people all around the world. It's so amazing.
1: 그래 저희들 선교학교 많은 사람들이 훈련을 받고 복음을 전 나가는데.
0: And many people got trained at our missionary school and went out to preach the gospel.
1: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하고.
0: A person who relies on God.
1: 인간 방법을 한 사람하고.
0: Versus a person who relies on humanistic
1: 너무
0: ways.
1: 너무 현저하게 차이가.
0: They are completely different.
1: 인간 방법 쓰는 사람들은.
0: People who use humanistic ways.
1: 자기 지혜로.
0: Their own They use that. They don't rely on God.
1: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0: But if you rely on God,
1: 아프리카를 가든,
0: and whether you go to Africa,
1: 남태평양을 가든,
0: or the South Pacific,
1: 정말 러시아를 가든,
0: or whether it be Russia,
1: 도움 없는 거 보면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0: And when we see how God helps wherever, it's so amazing.

0: give praise and thanks to God.
1: 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일 그런 은혜로운 일들이죠.
0: And all the things that Jesus does unto us are such graceful things.
1: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0: On the way to Jerusalem.
1: 제자들의 예수 생각 달랐습니다.
0: The thoughts of Jesus were different from the thoughts of the disciples.
1: 예수님 부활하고 난 뒤에
0: After Jesus resurrects.
1: 베드로를 찾아가서
0: He went to Peter.
1: 베드로에게 힘을 주고
0: And he encouraged Peter.
1: 내 약을 먹이라고 하시고

0: 그래서 정말 그는 나는 내가 무슨 전도자야.
1: And truly he thought I'm no preacher.
0: 아니야.
1: No, I'm not an apostle.
0: 예수님 부활해서 방에 계시는데.
1: But Jesus resurrected, he's in the room and he came.
0: 전에 갔으면 베드로 막 아 주님 부활했다 막 기뻐해야 하는데.
1: If it was like before, Peter would rejoice saying, "Oh, Jesus, you resurrected."
0: 주님을 세 번 부인한 면목이 없는 거야.
1: But he had no face to look at him because he had denied Jesus three times.
0: 말도 안 하고 있었는데.
1: He was sitting in the corner without saying anything.
0: 떠나가셨어요.
1: And then he left.
0: 베드로가 생각했어.
1: And then Peter thought,
0: 내가 무슨 사도야?
1: I'm no apostle.
0: 내가 무슨 주의 종이야?
1: I'm no servant of God.
0: 아니야.
1: No, I'm not.
0: 난 어부야.
1: I'm just a fisherman.
0: 난 고기를 잡으러 가야 돼.
1: I need to go fishing.
0: 다시
1: And again, he went to the Sea of Galilee to go fishing.
0: 다른 형님, 우리도 가자, 다 같이.
1: And other brothers said, "We go with you," and they all went with him.
0: 예수님 부활했는데.
1: Even though Jesus resurrected,
0: 예수님 부활을 증거해야 하는데.
1: They should be testifying the resurrection of Jesus.
0: 외치하는.
1: They should be screaming, "Our Lord is alive!"
0: 밤새도 고기 한 마리도 못.
1: But all night long, they caught no fish.
0: 새벽이 됐는데.
1: And it became early in the morning.
0: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1: Jesus came to them.
0: 고기가 있느냐?
1: Do you have any fish?
0: 없습니다.
1: No, Lord.
0: 거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
1: Cast the net on the right side of the boat.
0: 사람들이 거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
1: And they let down the net on the right side of the boat.
0: 너무 놀라운 것은.
1: And the very amazing thing is, they caught lots of fish.
0: 베드로 예수입니다.
1: And Peter said, "Oh, it's Jesus."
0: 예수 베드로 수영을 해서.
1: And Peter swam over to him.
0: 육지에 와 보니까.
1: And came to the land.
0: 예수 숯불을 피워 놓으시고.
1: Jesus had started a fire.
0: 숯불에 떡을 구워 놓고.
1: And was roasting the bread on the fire.
0: 예수님하고 같이 식사를 했어.
1: And he ate with Jesus.
0: 베드로 아무 말도 안 했어.
1: And Peter didn't say anything.
0: 식사 끝난 뒤에.
1: And when they were done eating,
0: 예수 물으셨습니다.
1: Jesus asked them.
0: 요한의 아들 시몬아.
1: Simon, son of Jonas.
0: 이 모든 사람 나를 더 사랑.
1: Lovest thou me more than all these?
0: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지만
1: Even though Peter had denied Jesus three times
0: 예수님을 사랑 그 자체는
1: The fact of loving Jesus itself
0: 너무 놀라운 거였어
1: It was so amazing
0: 예, 내가 주를 사랑 주께서 아시다
1: Lord, thou knowest that I love thee
0: 네, 예수님 놀라운 말씀하셨어
1: But Jesus gave him amazing words
0: 내 양을 먹여라
1: Feed my sheep
0: 예?
1: What?
0: 내가 예수님 세 번 부인했는데
1: I denied Jesus three times
0: 날 보고 양을 먹이라고
1: Are you telling me to feed the sheep?
0: 말이 안 되죠
1: That's nonsense
0: 세 번 내 양을 먹여.
1: But three times Jesus told him, "Feed my sheep."
0: 그때 베드로 마음을 주님 열어주셨어.
1: Right then, the Lord opened Peter's heart.
0: 그래 이제 내가 주님의 사랑.
1: That's right. I will now live for the Lord.
0: 그 복음을 전하기 시작.
1: And he began to preach the gospel.
0: 부활한 예수님 만나고.
1: And he met Jesus who resurrected.
0: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
1: And he strongly preached the gospel.
0: 그때부터 하나님 일하기 시작했어.
1: And from then on, God began to work.
0: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를 만났어.
1: And he met the lame man at the gate of the temple.
0: 지금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
1: Oh, there's Lord in me now.
0: 난 안전병 먹었지. 주님은 안전병을 고쳐.
1: I cannot heal the lame, but the Lord can heal the lame.
0: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1: Silver and gold have I none.
0: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1: But that I have, give I thee.
0: 나는 내 속에 예수님이 계셔.
1: In me, there's Jesus in me.
0: 난 못하지만.
1: I am unable.
0: 그 예수님 병 고칠 수 있어.
1: But Jesus can heal your disease.
0: 일어나 잘 들고 걸어가라.
1: Rise up and walk.
0: 놀랍게 일어나 걸어가라.
1: And he amazingly got up and walked.
0: 이게 예수님을 믿는.
1: That's what it is to believe in Jesus.
0: 예수님하고 나하고 하나가 되면은
1: When you and Jesus become one,
0: 예수님 지혜가 내 지혜가 돼.
1: The wisdom of Jesus becomes your wisdom.
0: 예수의 거룩함이 내 거룩함.
1: The holiness of Jesus becomes your holiness.
0: 예수의 모든 내게 되기 때문에
1: Everything of Jesus becomes yours.
0: 그 믿음으로 달려갈 때
1: And when you run forward by that faith,
0: 예수 내 속에 살아 일하는 걸 보는
1: Because Jesus living and working inside of you.
0: 예수 살아 계실 때 제자들이 있었지만은
1: When Jesus was alive, the disciples were there.
0: 항상 그 제자 예수님하고 생각이 달랐어.
1: The disciples' thoughts were always different from Jesus's.
0: 근데 놀랍게도
1: But amazingly,
0: 예수 그들과 하나였습니다.
1: Jesus was one with them.
0: 제자들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니까
1: And the disciples had to faith to believe in that Jesus.
0: 내 안에 그 주님이 계셔.
1: Oh, that Lord is in me.
0: 난 부족해.
1: I am lacking.
0: 연약해.
1: I am weak.
0: 못하지만
1: I am unable. But
0: 그 주님은 능히 하실 수가 있어.
1: But the Lord is more than capable.
0: 주님 믿는 믿음을 가지.
1: When we get to have the faith to believe in the Lord,
0: 하나님께 너무 놀랍게 일하는 걸 볼 수.
1: We can see God working so amazingly.
0: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1: How thankful we are, we cannot say in words.
0: 주님 안에 사는 동안에.
1: As I live in the Lord,
0: 난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1: I was nothing at all.
0: 늘 부족한 거, 연약한 것뿐.
1: I was always weak and lacking, and nothing but shortcomings.
0: 그 내가 하나 믿은 것은.
1: But one thing I believed was.
0: 주님 나와 같이 계셔.
1: The Lord is with me.
0: 그 주님이 일하시면.
1: And if the Lord works,
0: 내 부족함이 문제가 안 돼.
1: My shortcomings are not a problem.
0: 믿음으로 발을 내딛을 때.
1: And with that faith that I stepped forward,
0: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1: Only the things that that Jesus can